0: 而家去服侍婆婆啦。
1: 喜见娇妻贤淑，今夜我百感受甜。
2: 我翻嚟啦，
3: 系系阿姐，
0: 阿爹，做咩你翻嚟咁欢喜啫？
3: 梗系啦，人逢喜事精神爽啊嘛。
0: 到底做咩啫？